0: 브랜딩.
1: 뭔가.
2: 어, 너 제임스. 넌 서유. 서볼게 끄떡 놈. 뭐가 봐 이래서 너무 땅에 뭐? 네. 와, 뭐도 뭔가.
1: 접시.
3: 뭔가. 나노 넌서 갔다 하루. 넌서 대가.
2: 반소디도 뭐? 라인이 뭔가 마티? 라인이 뭔가 뭐해? 걔 아토 힐로 뚱당도 옷. 그나한 라기 까. 아유 다이원.
1: 슬라마 탄하게 또 랜딩. 오케이 라고. 오솔룬 라고. 뭐게 이리시.
3: 이또 넌서 투시다디.
2: 넌서가 만나게 데리가면 뭐 못 안나나 하고. 오만만 통고 또 밖에 가고 니빵 못 안나?
3: 나 깔루하 라기 투시야.
2: 오모 비타오. 데로. 아, 솔디라 디가리 투시야. 힘으로 치어스. 그러니까 몰라. 뭐든 내린고, 뭔가 나는 다리를 못 온 셈이야. 사이를 잃었고.
3: 어디 또?